我当 family 농지 민지 我다 the meme 도 사마금 무공화금마도 다스니야 我다 다 중도 필미용아 조금 빨 녹두기 그든도 조고 trust 도 무시드들야 니아 이번 사 끌라갈지도 니아 이번 사 예절지도 다스당도 강하당 녹도 뭐부터 비 그마도 아직 니다야 제아진 마장 농이었나 제지 다스 我当你说那个新的爸爸去，给当接阿金爸，阿师傅给当一问儿，这不当听的嘛个字吧，什么西吧，给能儿当什么西吧，阿点路当，那，大热热，什么西吧，阿师傅把侬克拉个字吧，伊的嘛吃起来，他那不，没人晓得我，啥个，你有的，给帮侬你啊，我的你没人晓得个了，你没得把个去。给能啊，对侬啥是怎么子吧？啊，是不？各自我当你怎么讲啊？是让别人把个子，我当一顿独孤侬呀，啥自个儿办？啥是怎么子吧？是不？啥都是人味儿，但啥是怎么子吧？这不啥是怎么吧？那是二姑婆的命，啥是怎么子吧？我当没得门儿，咋个办了了？侬啥是怎么子吧？咋个？你呀个当面没人记得的，但是爸爸子，你呀个在打入呀？是你呀？이니뭐이야기당좀쓰다쓰다당빌름이야다쓰당제야문독들니문랑당을마구걸다쓰당제오다니공농가사라사듬입든농아정말나의그놈세컨젠사가장다구당아시이당제니조금다쓰지만마도야입든당도아무모드들니그쓰당도시디다쓰농아조금이당도조금아시즈바도다시말래다고당시이반업당지조금니매장을살수있는매장을싹당지니자무지발가농싹야보다자실보자다시다이반농싹야다고당이봐봐살수있는지야기이반농고있는지니필름당아다가지바마방아니야이야마침자다시봐봐지니둠롱농부이반농지야기야도올렸어딱이지보사가이쯤너봐도아이가당렸어시도기우마시르다시바아시부지자당바아시부점느바아부시랑아이빠지강당레사지다강당팀도말레사사가니안우당패밀리농지니우당강당도모짱우바가니구당밀린시르아이마점자다시니구당이도독자다시글랜도독치즈바마방농아외바미기마터메카르아루야기당에다시나외외외아롱고도다스바바지샤랴스이당진야노이지중아무독지랴스사가이바슬렌지니단월시당니오다니강아당우나랴스뮤직라인농지다스글렌지아지니기당지오당기난패밀리자아지구부아지마랴스아스농지오다니저부르마토틀리블렘자가저라마스사가패밀리지바바지아사디다스바바지다스당지아지티필름바지아이가마탈로게사루아지다시글렌지안오증어미모아자오다야마지구당워염지가오지바다마지그당지이봐봐자샤루이당지니조고이든도라라바마방아스그사사큰독지당리큰점리큰독지당리큰점리다스바몽동다시글렌지아중문가스이봐지무드지사감구당무드지사감다시바농지니니다시다디비동아독다시니시랑아독다시그런지이봐봐버티니디지큰메사스다시구당가잘했어아르코에바노기스폰서서니이당지보조고시랑지에나벌렸어2017농니보니알로다시그런지니다감지밀렌시아지금지질은바스피리얼아시보니지금보시질라다시바아시보지금미낭도구당릴렛사그다감도구당아트랜스폼사오밀렌시아오이당지저부기능을은니유자루바듬도바녹둔도구당준비니끼거나그나가준비바니빌름들어아우아이증음도야시락파살려다시봐도니아시야다시당제그이에그든준비당제니아시끼당야니그다감도메밀린시자다시봐도증음이메린시자고대다시니끼당제다시그런도니那弄顿 relationship， 拉萨里吧，阿是不，一门一门生儿人，阿是不，阿是弄 down citizen， 不人，

0: 종염지 산도 몬다는 말신든 남아노
1: 아스노키 우마누니 사드멜나스 툴로과정아 아우 아키드즈드포카나든 방아달 마누니 드라콰동바른 클레미 비비드 파라디스눙 뭄바이누니 요파 앙아시츠 이바야 아카시파니 무곡충
2: Mondan.

아스누키 몸바이 눈이 위벳 파르하디 신동 욕방 아슈구 이바야 아카슈와니 무곡중 마방 비작 와동 받은 클레미 메정부바 트랜스미션 양이 시방을 다운웅 타나부바 트랜스미션 비작구 미니츠 메르농 라북츠

0: 아유즈 아노 포인트 감마마즈 바가지 나 고당 프리지 이바마지 물가 멘덴스디어 중즈 미누게 바 다즈응지 미니터 부모보 즈글로콜 유장
1: 오
0: 오케이 이바 슬렌장 중즈 듬도 아랑오가 유장 다스라지 다스보 아노 고당 프리지 옵시디어 옵실리지 나 단남이 미닛 봉보 듣정다지 아타랑 단나븐 온 다데시자기 톡

아스누기 리말람두르 아서 아스누기 리말람두르 아서 틀록 아창아 로컬 탤런 순동농 실마기방아 슈구 마느니 가사 순동농사 미링중 아서 틀록 지사방 파누 아창아 그나기 실마기바 아스누기탕 앙아시즈.

0: 아스누키, 놀라 장아 그나든 방아 시우쿠. 마느니, 쭉 아쿠 미닛 리아동 받은 클라미, 염탁 리얼슨둥 아셀 메리가오 메리기츠둥 튼즈커, 메즈부바농 메라가오 메라기츠둥농 아치라, 라야 컴루쿠 아셀라, 무곡종눈이 리얼 라 장아 실라마키바 아스누키탕 앙아시즈.
1: 다감농 땅아즈바듬 다느니 강아동물랑 사가 강아동지방 오너 갈름사듭늘 아슬이바지 아센다감농 땅아즈바듬 니송가 수시드사이얼도 루디바지 비다감얄리얼 다감농 다중화상 다마중화상 아세니아장시바듬 아장아 땅아즈바다중카르부사 아장즈크트들 그다감농 아장시아르바롱농 다중디바가지 아이 블렌바지 다마국 마스사가 당아즉스 망과 마방가다 앙아드들 아이 벤드 빌렌바덴 마달록당 뜨자당을 사가 빌렘당라 이바 장아스 녹달리시사카 아셀달리다시다이트바그머 아노 당아즉바 마방야고다센디 마방 아마죽농 인독바지 쿠당알바 마루스 아스녹카갓 아승당 마방약당 미스라메듬 소르듬덴 가즈당 마방야 강아당 시사가 암시질라 그치용스라 따르스농 이듬 마방덤지 민농라 빌름드츠 아누니 다감농 앙아즈바가지 당아르당아르야 빌름바 아슬 아름즈바 야리얼 딜라가농 아름즈바자기 카라수시다 장즈 툴루브나루츠 아름즈바 장아 아슨짐듬 두시마방농 승짐말리츠 앙아즈글 아슬이듬 이미야다 종자기 아슨 마가다 알려듬 다가마 밀렌시즈 다듬사 다감야기 아슨옥당 아작농담을롱사 리즈사요르 아이번 아슨옥이 아슨마가바이 낭필름을 사가 지지바드블라지 아슨그지아가 이바농담을롱사 리바질리얼 다감농 땅아석스지 아작렐리얼 다곡 아슬담아옥듬 안고샤야킴 이듬농양아즈가 드작렐니 아니얼